사간이랑 곧 남았나하 은혜 오피셜은이 거버나 바라카타하 연등탕만차 디스트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라케 감카 아니지 사나바나니 아바오 감카가브랑니 기세포 낭의 감 기스코낭의 감카 아니지 아로 송리 녹니만데랑니 닥차카니지 야 노동가바 메츠랑니 시아니고 잠팽이나 감카 아니 주석 나갔다 만능아 은혜바 거버나 바라카타하 District level negata UWIN newer modules aro NMEM Muktabara digitalization ni bidungos kier aniko report district ni nongpo mongol bersalo ongataha. Ya programo medical officer, supervisors aro block data manager ang bakor angaha. Aro dungtang mansa digital platform ko zakhalaniko block tapatna immunization aro NMEM management ko nambatatna skie onaniko ba takangaha. Ya program ko district immunization division UNDP consultant rang baksa nangrame ongataha. Ya training data quality ko nambatatna nirokani rang ko block tapatna aro sanabani ni namgpa nangpa samrang ko tharakke sokatna kamrang ko kana muksongai ongataha. Dalna dun sokman ko burang yanon bonhak na tumseng ka basakantinan walnam.

클래식을 티엔 힌디 필름 얘기 드랑고 날씨만 크나 소나마니야 나와 득득사리 잡으노 스니버지 미닛 콜라치 와헌 델리니 와다 땡겹바 비빗 바라티 프로그램 랑고 날씨만 크나 스카라만겐 얀 아카스파니 투라